돌아가야 되는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صلي الله أكبر